명명 어버스러워서 숨을 쉬는가 하면 숨을 쉬는가 영원한 문화 여린이 어여바탄 바워키우나 후 와야베차 아삐이포 흐마투게 마그라니 에스오프레드 어여바탄 파 예리여 후 아추우스 나치와디 소바야 후 센치니

같은 삶이야. 마치 아비뇨 사나의 아로마 아라바. Come on, everyone. I am the Samia. Matua. But I've never paid anything. It is just a grace.

내가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 땅에